0: 누가 왔냐?
1: 난 좋아. 아스 조대.
0: 이게 누가 왔냐?
2: 가라스 조대 마음 보라드 마.
3: 가이스. 이신 조이다 마. 오시안 올라만 마.
2: 아니 마. 봄이드 마.
3: 요 봄이드.
2: 우프 가나 끝사나 오즈. 야른 소울탄 베르 나스 탈라 왔사. 오즈 오마 드디 요데.
3: 아시나 그 드디 요. 오시안 주남 산데 끝 빌라. 오르타 투트니야 만데.
2: 빌라산 오마 드디 주대 엠솔.
3: Men unaqa demoqchi emasman. Dedim yo'ligidan o'zimga o'xshagan sandaki qizni qidirib topganman-da.
2: Yo'g'e, rostdanmi? Atak men bitta narsa olmoqchi bo'lsam-chi, senga o'xshab 10 sug'ot tanlamayman. Shartta olaman, ketaman.
3: O'shanchidan hech narsa o'tirmaydi desang-ye.
2: Nima?
0: Ikki dugona.

0: 난 좋아.
1: 아, 스소드.
0: 나조쉬? 나조쉬?
2: 왜 또 바꾸려고 기하는 분이? 여기 우리 지금 여미가 아니?
0: 이게
2: 이시 여주고 아니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하니까? 왜? құлып отқан. Хазы қорқытаман.
0: Назош, мен келдім. Мен сен әжәлімін.
1: Ой, кем? Неме қақ кетемін? Уф, сен мидің?